0: 오른 쪽으로 가. 오빠 못 봤어? 앞에 자전거야, 자전거야, 자전거. 오른 쪽으로. 야, 너 그 길이 오빠? 아니 또 하나 그럼 봐. 오빠. 오빠 그럼 봐.
1: 그 kecelakaan terjadi karena hilangnya konsentrasi. Stop penggunaan.